0: 뭐 그때 이제 돈을 돈을 좀 이렇게 아니 이거 나오는 건 돈을 돈을 디디도 예 라다다도 그 돈을 뽑아도 이제 라우아
1: 아 여러분한테 자기 돈이
0: 여러분한테 자기 예 그게 나 이제 이제 양을 보내는 아까 타이고 왔음 에 노동의 다도 때 파티에 파티에 플루 네 알바디에 것도 요거래 것도 에 마키 플루 예 미마오라 미야쿠라 Nego party out through a flu, no, I met there to near the market and I mother got the money. In name. The diet, it's not, now to give me name away the mucky Alzheimer's, a Bernardo get the main tier at the 2K. I did the oral, me 2K at Alzheimer's, me 2K at the main tier. In name, no, there are the Ruturgimo.
1: I don't know.
0: Mengaruh puni tahu eh, dia tengah ikut kita untuk mereka. Mengaruh puni tahu eh, dia mengutuk oleh kau itu. Tapi minyak itu tangnya tu teora, teora turun. Nuri lah,